안녕하세요, 에릭남입니다. 꼭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에릭남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.